0: 있다. 마음 무도 오지 마, 이기마. 엄마라고. 오가르도.
1: 엄바두 아이코카 마투타라 모만다. 에테투나 오동구람바리. 투나 옹구라 욘디로 농구라 요비쿠리아. 마투투 옹구라 욘디로. 옹구라 욘디로 이냔바네. 오바쿠유바 데쿠라사나쿠나 오바코우티 오바코시비 오바코남부라 노바코시티 옹구라 욘디로뇨. 오마안당고 예이세네 와쿠샤 오미호코 미쿠타산. 오바쿠엔다타 베냔다 옹구라 욘디로 쿠나 오바쿠엔잔제 노바코헤리. 옹구라 욘디로뇨. 히마티아 옹구라 요비쿠리아 이냔바네. 오바나쿠유바 Venyanda ongura yobikulia kuna obana kwa uti, obana kwa shibi, obana kwa nambura, obana kwa shiti. Obana kwa ndata, venyanda ongura yobikulia kuna obana kwa njanje, obana kwa heri. Ombadhu aikoka.
0: Omita! Mamu mudo! Ojima ngima! Omarako!